0: 가치가 비가 마시거리 가치가 비가 가이 박초 보여 헤이 나기네 아이오이오이 가치가 비가 마시거리 가치가 비가 가이.
1: A következő gyönyörű örökzöldet Dobreni szeretné meghallgatni. Damján Editet a Rendezvous zenekar kíséri. Köszönet mindenért!